0: 그리고 새벽에 망라지럼 다 해요. 따라.
1: 아무도 허 다만이 산하의 프리퀀시 함이야. 반동의 네트워크 함께 마야. 그냥 하이픈 나 동다. 아무도 다만이 산하의.
0: 나네 앱 바잉게 크나만도. 그러니까 레드 새벽에 망라망 산하의 자유다. 나 이거 딱 보럼 또 망라망 산하의. 허버러리 동다 한자 들자 러리 동다.
1: 나가.
0: 아마 기자 난 얘기를 들어. 너.
1: 앙티니 꼭선 나이 동안 하는게 아니 카보니다 그리고성 승 모바일 니제 에펙티브 하이가바 에디코 모바일 노 승제 에디킹 마네 모바일 마네 스마트폰 노 승제 에디킹 마네 진이 아운 라이브 세케 진이 하미야 응기 잠가 바 하미야 타요 탕이 쇼기가 진이 제네레이션 진이 지라이로 어크라파낭 등 스라이파낭 등 승 오마이크 노카 아세케 스마트폰이 에딕티드 아부 사강게 나르조토 누구이동 아보 키패드 니 모바일 토 아보 부라부리시록 심지 뜨시나 다운어 저라도 개폰 뜨일이야 한게 아부노 정제만 착스니 스라이록노 비나저 레디에이션 동고 스라이 이거 비니 브레인 니제 하미 악나니 아자가 그러고 지니 그방마 에펙티브 클라이 한게 한게 되게 세고 두나이 되게나 폰카함
2: 헬로
1: 아이 폰카함
2: 폰카함
1: 아이 사리
2: yang de gelen barasan ini kok ko hai tam mai khalai mak lai ka
1: mobile chin bagai je besak hamia android mobile abun te sai sai tong lai bane
2: oh ini abo ini ko mo khalai mak kai mobile ka mo ngana hamia ngana ini dik bo sa go ngo mo nai ngo thik nar ngai ang kai 나요 카모동 하네고 동고 무슨가 드랜 카 삼카 아버 예 아버노 컴퓨터 컴퓨터 하이 뭐 키모데 나라고 가라냐 선서다 이 카모 파냐 이게 뭐 와 하냐히 오 시티티 뭐 하냐고 오라 하냐고 아버노 선생님 나이 푸시카도 한서다 아버 하냐는 이 타냐 이게 뭐 키자건 탄카 이 권투 가정은 나 여기 동원은 가서 그래서 이제 사문 가정에 가서 동원이 아 사문 너 대신 내가 가자 이거 가문에 인작자들 나 그래 뭐 아니야 처제니 알고 피할 거다 아무 사야 없다
1: 아 한바이
2: 한바이 한바이
1: 나지 지금 세모머니 진이 멘탈 헬스 어버록 벨이크노 진벽에 함양고 singkumko kabangke smartphone use thagangke ning nene mukti phan phayang nai mental health issue nai te jini attention je tongmani boro rog je jaga o jeng phukasing khain nangmani aroni phukasing komi thangu actually je boro rog belaikhano mobile ko khlai nang nai ji ama hai kabang ma jeng social media o mobile khlugangan nugo mobile nai te nai te bi baksa bua rog bahanyo sarai rog biang thangka bo himija tong tamruk tong aba hai rog borok ni mentally bo saimi yang thong asa ka mobile involvement angi thamani chung no smartphone no yang bo sata mangi tong ka abu nugya bo seng sa ka cha himpan tong ka hai pan tong ka aba hai rog ngi nei effective ngi thang uta bilai keno ka abu no chung smartphone no tabung no jora tinya nangu hai pan no abu no asa ki involvement asa ke ko ngi thamai ka chin bor rog mai chong na bo jora kri kha o client jora kri kha tamang ki reels nai lai nei hai nei lai nei aba hai ngi nei bilai keno chin bagai effect ngi tong man nugu sara rogni tabo saino kokrei belakino hamyano ungu anke abo jeng baike smartphone to nango nangya ni yang chaya abo tabungni ozaro smartphone 100% nango haipano jeng abono chini chen nangmani o use khlai kangke saza gutang kangke actually abo kebo tongui sima ya hasi hai diba singnai ji sara rok ni ba ke smartphone use khlai kangke bini আ তোমানে ডিস্টার্ব নাই বকরক সানাই

저러네 성도로요 각봉성으로 내게 각방밥이고 내게 금발일래 곰다야 살빵져라 금발일래 곰다야 살빵져라 모노칼 버클이 누구나 살빵져라 버클이 누구 아시고 버발밤에 낼래 금발일 곰다야 야드나 어나 저러네 성도로요 말래 어컴다야 살빵져라 먹을 부끄러운 나 아시고 보바 말라나 어디라네

공일이 공부 따보니 저런 번호 말만 넘어나 저런네 성들어겨 지금다 야고대요 야말래 버려져 나 야기니 아말래 버려져 야기니 라갈래 구구래 허를 마저라야다나 너는 성도라고 마석을 내려 있어

물기실래 다공뜻 물어와 가고 빨리 물어와 가예 고들래 브라보 가져와 보러 하예 이모토마 방고나 어쩌라네 성도교 아이 흔해 흥발랑래 하그라 호미팅 부룩 흥발랑래 하그라 호미팅 부룩

나 만나야 살아나 아 이리 너가 필요하고 다이로 나 어다니 성도 여기 야발레 더보보 하바다기 칼 다무노 카탄로 나 어다니 성도 여기 마질레 브라다 보카르 칼 코멀로 카탄 파유 마젤레 브라타 부크르 카이노 쿠노 카타 파요 봉레 쿠노쿠 마모노 노카이 카펑고 스랑 파요 나 그러네 성도 로고 나젤레 브라타 바리 파이 카이노 쿠노쿠 마마 노나이나 봉레 공연에 보발 만나나 어전에 성도로교 다부 어전아야드나 어바이로 다부 어전아야드 양래 양래 담노 살랑나니 담노 어전에 성도로교

여들로 똥을 밟아봐. 많이 비디바시오, 많이 비디노마노. 나 들었네, 송두럭여. 아이, 네. 몰랑래, 하그라, 호, 버릇, 백혀. 몰랑래, 하그라.

내 로기 성키 비우이 타가 사이숑 농북사 가유이 상릴레 삼필릴 로기성 가유이 사중 양비띠 콜로이 상릴레 삼필릴 사비띠 가유이 상릴레 삼필릴 로기성 가유이 상릴레 삼필릴 사리띠 가유이 바하디